이세의 시타한자 기부가로 인하나 단가가 쓰기로 인하디 레이방링 베이세이싱 란톡자바 마당하 시들로 신자리 더름 선독나 따한자리 바시 아가스바니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대기니 하우지가 목봉품 마시다 산독자리 마니프리 마담 이세이싱 마당마당 오이나 그들기 한부 오이나 에켄드라 텐슈바기 마이익다 휘드롬 나오보이나 삭바 이세야마 란톡자리

0: 아바잔,
1: 아우네.
0: 허직 라우 크립도 가리노.
1: 허직 라우 크립도 모루비나 아잔 라우바니. 맹부 아무따 따드리브로.
0: 아이디 팅나 허갓바니나 아무따 따드리. 야암 누시에 아바잔.
1: 알라 아부 크림자리바니.
0: 아바잔. 에코이 무슬만기 이둘 피터 하이바두기 마람다 와리 크레 리비오.
1: 리게 리게 리게. 이슬람 라이닝 라이선 산독나바 알라나 무함맛 거바 미야마타이방나 타라키코. 무함맛나 마카다기 메디나드 라키. 마학나 라크바다 아나스 코브누파 마루이네 라키. 아나스 하이리바시 라이닝 라이선 요마람다 야암나 칸 헤르바 미스카마니. 마학나 메디나기 미오싱 닝티 제나 탁피두나 라이닝 라이소니 마람스 와칼 탈라미코
0: 에 카이노마가 한게
1: 한군에
0: 아이코이나 듀피터 쿠마이 방톨리 비시카리기나
1: 미오이 바이브시 아란바 토드방감데 파나파바 미오르브수 노무탕 오르브수 아란비세 둠 토위코 마두부 코피나바 알라다 타우니제바니 무슬만 싱기디 콰이디기 싱반 눔이니 듀피터 하이브세
2: 모이바
1: 아우네
2: 리타비로 앙앙제 와칸다 자나바
1: 호이 리게 리게 무함맛나 마카다 퉁르바 마탐다 메디나기 묘싱나 쿠마이시 아니칵 방톡바 테나라미 마두디 아마나 이둘 피터 아두 아니슈부두나 이두 주하 카위고 안바기 이둘 피터 하이바시다나 타마 춥나 자라헤라가 알라부 닝제바니 자라헨베 모옹디 누미당 쿠팅기디 사라디 헤로고 아두가 아유키 사클렌시 누밋 마색 우드링에다 하이디 아힝이 뿡 아마다기 아니 마카이 파우이 마눙데 사가다바니 도 누밋 마색 우르바디 가리마타 사바타쿠 야드레코
2: 잉오이 사라 헨바 호바디네 타헥 우바다기 하우가다바 아두가 사겐 탈로이도네네 이둘 피터 쿠마이 팡톡파기 슈네 타 마색 우바다네 팡톡가다바네 아이코이네네 레이자레이자바 피론세 뚜네네 누가이나 팡톡가다바네
0: 이마 아이코이네 와나 자라헬루라가 짜바 누밋뚜니코 Idul Fitr haisa.
1: Mane mane.
2: Mane mane. Isan hairi do yamsumi.
0: Nong mangduna tha udradi kamdoba.
1: Madu sulai ipa hage ko. Maka dagi Delhi da pau pirakani. Adu kumai do pangthokani. Adu bauji ti am sakatle. Haidi mobile phone jin phone kuding da lairabani na I pau se kudak kudak da pangnare.
0: Abaza wa maga hangine.
1: Amata natine yam na hangu hairi bani ni padi.
0: aba zana na master ibdo no mada kayarak toge id school ka bani na ude
1: no mada mangarak na master wi tham thaga kalin thaga kenai id namaso magi pumpom se kwa tham thadana pung se khara thengthai adu kalin thadana pung se khara dumen kli
0: pung kaya kaya da na master uge adu su phajana hai biyo
1: hai ge hai ge e utge me sinthe ba horo se kwa du di kalen thadana euki pung ahum adwai degi hauba ba adu intam thadana kara thengthana pung mari ga doi degi haui ko han bugi se adu ga ani subana nungthil gi pung amada ahum subana pung mari da mari subana pung tarukta adu ga manga subana numidang gi pung tarit makhai da pung si danjamen jagi matung ina kara kajik hongto humjin adum tongne
0: namaste bugi maramda khara dang ga haibio
1: hoine hoine namasto gudurib misak adu mai masasi sengna iruzagani set kadaba pirol sing de su taru taru na sudok labanga to ge dabani adu lemai do amot pam ta tanbya de ko phak natraga taru taru ba pidama thagani pukni wakhal se phajin gani haidi wakhal chutok ya de haiba ko sheliba paizma natraga khongrao adu khongi khumichi wan ga doribani
0: o
1: khumjin ba ya de ko adu ga ala bu kurum jagani niyom di am sangida kajita nipan hairi bse
0: nupi ga nupaga mana bra bazan
1: manate adu nupi gi du di namada hailu dana
2: hoi hoi hoi ima sune yam kupna khang badi nate kharam ma kai di ima su khang hai gi hai gi
0: adu di hai biro ima taninge ba aisu pung kak saurak lam ni na namason ba haurani hairi du di
2: hoi hoi hoi kharadang hai gi ko nupi ge nupaga se maung kharadang ni khenari bse
0: kari kari khenari bano ima
2: yengoi khena ba hai babune nupi nu nama sa ba matam da ne apa ba phi ne ko kisam uhan ba ya ba ne phi si jin na ba ya de ataki pukning wakhal sui thok ba ya de ko yengoi kari gum ba haksang ni mapham ma da ne haka sa ba tar ba su ne khangjin da da ba ne
0: o
2: ataki di khangjin ba ngam da ngam ba tra ga na ne ꯈꯨꯠ ꯑꯃꯇꯪꯅꯅꯦ ꯍꯣꯠꯀꯗꯕ
0: ꯑꯣ
2: ꯑꯗꯨꯒ ꯅꯥꯝꯃꯗꯨꯃꯗꯤꯅꯦ ꯍꯥꯟꯅꯒꯤ ꯊꯝꯈꯤꯕ ꯃꯐꯝꯗꯨꯗꯒꯤꯅꯦ ꯂꯦꯡꯕꯁꯨ ꯌꯥꯏ ꯌꯥꯗꯦ
0: ꯑꯣ
2: ꯑꯗꯒꯤꯗꯤ ꯐꯤꯔꯣꯜ ꯁꯨꯔꯕ ꯇꯔꯨ ꯇꯔꯨꯕ ꯁꯦꯠ ꯏꯟꯒꯗꯕ ꯑꯗꯒꯤ ꯍꯛꯆꯥꯡꯁꯨꯅꯦ ꯁꯦꯡꯅ ꯏꯔꯨ ꯆꯠꯊꯣꯛꯀꯗꯕꯅꯤ ꯃꯐꯝꯕꯨꯗꯤ ꯆꯞ ꯃꯥꯟꯅꯩ ꯑꯃꯣꯠ ꯑꯀꯥꯏ ꯂꯩꯇꯕ ꯑꯅꯥꯟꯕ ꯃꯐꯝ ꯑꯃꯗꯅꯦ ꯑꯣꯏꯒꯗꯕ
0: ꯑꯣ
2: ꯈꯪꯂꯗ꯭ꯔꯣ
0: ꯈꯪꯉꯅꯤ ꯏꯃꯥ ꯍꯌꯦꯡꯗꯤ ꯊꯥ ꯌꯦꯡꯕ ꯅꯨꯃꯤꯠ ꯅꯠꯇ꯭ꯔꯥ
2: ꯃꯥꯅꯤ ꯃꯥꯅꯤ
0: ꯑꯗꯨꯒ ꯆꯔꯥ ꯍꯦꯟꯕ ꯍꯧꯗꯧꯕ ꯅꯠꯇ꯭ꯔꯥ
1: ꯃꯥꯅꯤ ꯃꯥꯅꯤ ꯄꯥꯏꯌꯝꯃꯤꯅ ꯊꯥ ꯑꯃꯁꯤ ꯅꯨꯃꯤꯗꯥꯡꯗ ꯆꯥꯛꯁꯤ ꯆꯥꯔꯒ ꯅꯨꯃꯤꯠ ꯃꯁꯛ ꯍꯦꯛ ꯎꯕꯗꯒꯤꯗꯤ ꯅꯨꯃꯤꯠꯅ ꯃꯌꯨꯝ ꯆꯪꯗ꯭ꯔꯤ ꯐꯥꯎꯕꯁꯤ ꯆꯔꯥ ꯍꯦꯟꯅ ꯇꯧꯔꯤꯕꯅꯤꯀꯣ ꯑꯗꯨꯒ ꯅꯨꯃꯤꯗꯥꯡꯒꯤ ꯆꯥꯛꯇꯨ ꯈꯔ ꯉꯜꯂꯞ ꯆꯥꯔꯅꯤ ꯑꯗꯨꯒ ꯑꯃꯨꯛ ꯑꯍꯤꯡꯁꯤ ꯉꯟꯅ ꯄꯨꯡ ꯑꯃꯗ ꯍꯧꯒꯠꯂꯒ ꯆꯥꯛ ꯏꯁꯤꯡ ꯊꯣꯡꯉꯒ ꯄꯨꯡ ꯑꯃ ꯃꯈꯥꯏꯗꯒꯤꯅ ꯄꯨꯡ ꯑꯅꯤꯒ ꯑꯗꯨꯋꯥꯏ ꯐꯥꯎꯕꯒꯤ ꯃꯅꯨꯡꯗ ꯆꯥꯔꯅꯤ ꯀꯅꯥꯒꯨꯝꯕ ꯈꯔꯗꯤ ꯄꯨꯡ ꯑꯅꯤ ꯃꯈꯥꯏꯗꯒꯁꯨ ꯆꯥꯕ ꯑꯗꯨꯝ ꯌꯥꯎꯏꯀꯣ
0: ꯑꯕꯖꯥꯟ ꯑꯩꯈꯣꯏꯅ ꯏꯗꯨꯜ ꯐꯤꯇꯔ ꯄꯥꯡꯊꯣꯛꯂꯤꯕꯁꯦ ꯑꯜꯂꯥꯕꯨ ꯈꯨꯔꯨꯝꯖꯔꯤꯕꯅꯤꯀꯣ ꯑꯗꯨꯒ ꯄꯨꯟꯅ ꯆꯥꯛ ꯏꯟꯁꯥꯡ ꯆꯥꯃꯤꯟꯅꯕꯅꯤꯀꯣ
1: ꯃꯥꯅꯤ ꯃꯥꯅꯤ ꯑꯗꯨꯒ ꯂꯣꯏꯅꯅ ꯑꯔꯥꯟꯕ ꯇꯧꯗꯕ ꯇꯣꯜꯂ ꯇꯥꯔꯕꯁꯤꯡꯕꯨ ꯃꯇꯦꯡ ꯄꯥꯡꯕꯤꯕ ꯂꯩꯇ ꯂꯥꯏꯔꯁꯤꯡꯗ ꯑꯉꯝꯕ ꯗꯥꯟ ꯇꯧꯕ ꯀꯣ ꯂꯝꯗꯝ ꯂꯥꯞꯅ ꯂꯩꯅꯈ꯭ꯔꯕ ꯃꯔꯨꯞ ꯃꯄꯥꯡ ꯀꯧꯗꯨꯅ ꯆꯥꯛ ꯆꯥꯃꯤꯟꯅꯕ ꯐꯖꯈ꯭ꯔꯕ ꯃꯤ ꯑꯃꯒ ꯑꯃꯒꯒꯤ ꯃꯔꯛꯇ ꯅꯨꯡꯁꯤ ꯆꯥꯟꯅꯅꯕ ꯊꯝꯕꯅꯤꯗ ꯌꯦꯛꯅꯕ ꯊꯝꯗꯕ ꯄꯨꯝꯅꯃꯛꯁꯤ ꯏꯆꯤꯜ ꯏꯅꯥꯎꯅꯤ ꯈꯟꯕꯁꯨ ꯌꯥꯎꯔꯤ ꯑꯗꯨꯒ ꯏꯗꯨꯜ ꯐꯤꯇꯔꯒꯤ ꯌꯥꯝꯅ ꯐꯖꯕ ꯃꯑꯣꯡ ꯀꯌꯥ ꯑꯃꯁꯨ ꯂꯩꯔꯤ ꯃꯔꯨꯞ ꯃꯄꯥꯡ ꯑꯃꯒ ꯎꯅꯕꯗ ꯍꯔꯥꯎꯅ ꯂꯦꯡꯒꯣꯟꯅꯕ ꯃꯁꯤ ꯃꯃꯥꯡꯉꯩꯗꯒꯤ ꯆꯠꯅꯗꯨꯅ ꯂꯥꯛꯄꯅꯤ ꯍꯧꯖꯤꯛ ꯐꯥꯎꯕꯁꯨ ꯑꯗꯨꯝ ꯆꯠꯅꯔꯤꯀꯣ ꯑꯗꯨꯒ ꯏꯗ ꯃꯨꯕꯥꯔꯛ ꯍꯥꯏꯗꯨꯅꯅꯦ ꯀꯣꯟꯅꯕ ꯃꯇꯝꯗ ꯁꯣꯟꯅꯩꯀꯣ
2: ꯌꯦꯡꯉꯣꯌꯝꯃꯤꯅ ꯏꯗꯨꯜ ꯐꯤꯇꯔꯅꯅꯦ ꯑꯃꯒ ꯑꯃꯒ ꯅꯨꯡꯁꯤꯅꯕ ꯇꯝꯕꯤ ꯑꯔꯥꯟꯕ ꯊꯕꯛ ꯇꯧꯕꯁꯤꯡꯕꯨꯅꯦ ꯆꯩꯔꯥꯛꯄꯤ ꯍꯥꯏꯕꯒꯤ ꯊꯥꯖꯅꯕꯁꯨ ꯂꯩꯀꯣ ꯄ꯭ꯔꯤꯊꯤꯕꯤꯁꯤꯗ ꯂꯩꯔꯤꯕ ꯃꯤꯁꯤꯡꯕꯨ ꯑꯂꯥꯅ ꯉꯥꯛꯄꯤ ꯃꯥꯕꯨ ꯅꯨꯡꯁꯤꯕ ꯃꯥꯕꯨ ꯅꯤꯡꯖꯕ ꯈꯨꯗꯤꯡꯃꯛ ꯃꯤꯅꯨꯡꯁꯤ ꯑꯃꯗꯤ ꯋꯥꯈꯜ ꯂꯩꯇꯥꯅ ꯂꯩꯕ ꯉꯝꯍꯜꯂꯤ
1: ꯁꯥꯒꯦꯟ ꯊꯥ ꯃꯅꯨꯡꯗꯗꯤ ꯅꯣꯡ ꯉꯥꯟꯕꯗꯒꯤ ꯅꯨꯃꯤꯠ ꯇꯥꯗ꯭ꯔꯤꯕ ꯐꯥꯎꯕ ꯂꯥꯏꯁꯣꯟ ꯇꯤꯁꯣꯟ ꯇꯧꯗꯨꯅ ꯂꯩ ꯑꯂꯥꯕꯨ ꯈꯨꯔꯨꯝ

아담나 토름 따비리 바시 메갈 사무가 흠데스믹 망한다 산독자바 아카스바니 팔기 FM 상하이 채널 대기니 따비유 농아이비유 아와포타비유 레이클수네 야오라바 레이기 연다이니 FM 상하이 채널 코이다바 레이샥레이수 레이남나 아동기 북닝부 잉한바 오이셔노 레이셀수네 야오라바 토름 생기 동나팜니 FM 상하이 채널 ꯍꯧꯖꯤꯛ ꯄꯨꯡꯐꯝ ꯑꯁꯤꯗ ꯃꯌꯥꯝꯅ ꯈꯧꯔꯥꯡꯅ ꯉꯥꯏꯅꯔꯤꯕ ꯊꯧꯔꯝ ꯒꯨꯗ ꯃꯣꯔꯅꯤꯡ ꯃꯅꯤꯄꯨꯔ ꯊꯧꯔꯝ ꯑꯁꯤꯒꯤꯗꯃꯛ ꯑꯩꯈꯣꯏꯒꯤ ꯃꯣꯕꯥꯏꯜ ꯅꯝꯕꯔ 9863100216 ꯍꯥꯏꯔꯤꯕ ꯅꯝꯕꯔ ꯑꯁꯤ ꯍꯥꯡꯗꯨꯅ ꯊꯝꯖꯔꯤ ꯃꯌꯥꯝꯅ ꯑꯦꯁ ꯑꯦꯝ ꯑꯦꯁ ꯑꯃꯗꯤ ꯋꯥꯆꯦꯞ ꯃꯦꯁꯦꯟꯖꯔꯒꯤ ꯈꯨꯊꯥꯡꯗ ꯑꯗꯣꯝꯅ ꯈꯣꯏꯗꯥꯕꯤꯕ ꯐꯤꯜꯝ ꯑꯃꯗꯤ ꯃꯇꯝ ꯏꯁꯩꯁꯤꯡ ꯈꯟꯕꯤꯔꯛꯄ ꯌꯥꯔꯒꯅꯤ ꯑꯩꯈꯣꯏꯒꯤ ꯅꯝꯕꯔ ꯑꯃꯨꯛ ꯍꯟꯅ ꯅꯤꯡꯁꯤꯡꯖꯔꯤ 9863100216 ꯉꯁꯤ ꯒꯨꯗ ꯃꯣꯔꯅꯤꯡ ꯃꯅꯤꯄꯨꯔꯒꯤ ꯑꯍꯥꯟꯕ ꯑꯣꯏꯅ ꯂꯧꯈꯠꯆꯔꯤꯕ ꯑꯦꯁ ꯑꯦꯝ ꯑꯦꯁ ꯑꯁꯤ ꯁꯉꯥꯏꯊꯦꯜ ꯀꯥꯔꯣꯡꯗꯒꯤ ꯈꯨꯃꯟꯊꯦꯝ ꯁꯅꯥ ꯖꯥꯎꯕ ꯑꯃꯗꯤ ꯍꯩꯔꯣꯛ ꯄꯥꯔꯇꯨꯗꯒꯤ ꯅꯣꯡꯃꯥꯏꯊꯦꯝ ꯄ꯭ꯔꯦꯃꯥꯅꯟꯗ ꯃꯔꯨꯞꯁꯤꯡ ꯑꯁꯤꯅ ꯊꯥꯕꯤꯔꯛꯄ ꯑꯦꯁ ꯑꯦꯝ ꯑꯦꯁꯅꯤ ꯈꯟꯕꯤꯔꯛꯂꯤꯕ ꯏꯁꯩ ꯑꯁꯤ ꯃꯇꯝ ꯏꯁꯩꯅꯤ ꯁꯩꯁꯛꯂꯤꯕꯤ ꯑꯥꯔ ꯀꯦ ꯅꯟꯗꯦꯁ꯭ꯋꯔꯤ ꯁꯩꯔꯤꯡꯕ ꯕꯤꯃꯣꯜ ꯆꯥꯟ ꯃꯪꯁꯥ ꯇꯥꯕ ꯏꯉꯥ ꯊꯥꯒꯤꯗꯤ ꯊꯥꯃꯩꯗ ꯍꯥꯏꯅ ꯁꯩꯍꯧꯕ ꯏꯁꯩ ꯑꯁꯤꯅꯤ ꯈꯟꯕꯤꯔꯛꯂꯤꯕ ꯂꯥꯟꯊꯣꯛꯆꯔꯤ ꯉꯁꯤ ꯒꯨꯗ ꯃꯣꯔꯅꯤꯡ ꯃꯅꯤꯄꯨꯔꯒꯤ ꯑꯍꯥꯟꯕ ꯏꯁꯩ ꯑꯣꯏꯅ ꯃꯌꯥꯝ ꯄꯨꯟꯅ ꯇꯥꯃꯤꯟꯅꯁꯤ

이세 씨 다한 적이 부가 로이나나 땅가가 쓰기 오이는디 기칭란 톡자바 마땅 쓰들로 신절이 아덤나 토럼 따비리바시 아카스바니 임팔기 FM 상아이 채널 대기니 하우징 채널 쓰기 마카다랍바 누가이라바 토럼 가야기다막 아덤기 앵커 담파마니 루크람다 쿠시나자리

다그처리 크게 나온셔 권징범 니르멜라부 너네나 상하이신을 따비 입어보는 목보 무관하다라 녹셔리 봉펌시다 허질란 톡셔리 라디오 릴라 구락 릴라 이바 산타 쿠라이 릴라 부톡바 마이범 이샤칸타마리 부톡바 땡방바 아톡범 수하선드라 릴라기 뮤직 로난도 라이쿠람 허질레이저레 라디오 릴라 구락

0: 나다. 응? 아이 코이나 마팜 시들레락보시 파나디꾸 이래 꼬다다.
1: 응. 꾸이래?
0: 응.
1: 자나 너바 수로 실력 이네 다우리시.
0: 자나 너바 수로 실력 라바니나 아이 코이 가람 떠오니다다.
1: 이마가 바바가나 탐미라마 마팜니나 핵 호응 수능 아이 때부터 떠오리시.
0: 아두니다다. 아마롬다 뭐 아이 코이나 이마비 타와야우드라 박장 볼랑시. 가람나 부두는 서투이노다다.
1: 아두부디. 코이나 좀 당하가 부부수야이다.
0: 아두다다. 마팜 시홍라시 하르수 야암나 탑나 디셔금시고 만악낙바 고비밤비 에마도이니 핵도 홍시에바. 아두다다. 코이는 강나리바 와세 비에마디 단금시고.
1: 호이호이. 에헤 까우무까우루레네. 비에마도 뚱바흑도 삐루로나.
0: 아 호이다다. 뚱미바도 파나꾸이래 마북술람람나니.
1: 하우독비로 하우독비로. 아두가네. 마카탕 마마콕다 고비마나 크라빠리비니
0: 호이다다.
1: 아두다 부르가 이제로라시
0: 호이다다. 아 비엠마 비엠오 허골로 하이비니 능부
2: 따레드다 허골로 하이비니
0: 허골로 하이바 허골로 하이바. 아 이번기 토이비 능 나북람람라니 라오 고비마나 크라빠안바 고비 마콕도도 부비라기
2: 나다. 아이
0: 또 니 하이브니 너 하이브니
1: 능고 아이 엉비 마나도 하우러로 이네 능 사득고 이네 내려디야
0: 이봉기 토이비 라오 다다 호이나 뿌오라가 짤루로 실라오 하이브
2: 후이
1: 바다다 노이스디 이나우샤 누빠마 마톤타 마친는 무름무름 소라가 라우립시 우라브라
0: 우이이다다 그리노 마나 잉리 시부다다
3: 아이 콘나 다섯 기바꼬비시 아닥디 어성 바자래 해. 허직디 아이기 호너점은 하이브도 오래나. 한닥 꿈시디 젠 바자나 사바딩 암라니 분모풍 바람이나. 가나디에 머럭장어가 띵다브르도 망우도 잉욕해게.
0: 가리노 가리노 다다. 마나 코이나 내리바 솜다 솜낙살라가 잉리세.
1: 마니 마기 몽시 적힌다 봐야 돼. 에이 코이 마팜 제투나 홍도 호르시.
0: 호이자다.
3: 이씨, 더는 바자카바 고비 말시다. 뜬다 없이 열리는시. 나한테서 뜬히다 자이 키보던 아이리분이네.
0: 가리노다다. 마나 마낙 낙파 고비기 마카싱시. 파글 파글게 영리시 보다다.
1: 호이네.
2: 다다. 영기자이. 마나 마기 짜오 그러바 마코치나. 막하이 탕탕범 막하지 다들 이용한다다 기자이 함나
3: 마시디 띠니닥도 아무 하는 사이드바 야로이다 우리 너트러디 뿌농세 노이노 망고다래 마시디 놈이시 아 여우 그래 사이드바 야로이 하이잉아 육 만다 사이라게

0: 감따부 봐봐 짜뜨나 너무 이봐
1: 나다 마기시디 마우사금나 싱짜이블 락보이름도 수야이다
0: 인 콘시드기 방락보 진싱하시나 와 코이는 누가 있나 레이리비니 하시 와 코이 강디해봐 가느디 탱크니 고빌라마 사시나 룩라가 히닥싱하시 핵도 짜이토라게
2: 나다 너무 따락보 말이 나 코이 카마이네 짜투이노 하이바
3: 에이 나우비 농 멍드네 농 까라 마이네 쭈로 까도리노 아 아이코이 탱크라니 자나나 바타우르 시야이마
2: 다다 이신 마릭 마야마 마타락 리바시디 야함네 수야에 야함네 수남티 아이코 깨없는 거 우리 다다 아이코 가 우리
1: 미마 미마 눈 깨다루게 미마 아시기 이릭싱을 시디 마우샤가 숙마는 디에 다다 아 이비 뭐 숙이 한 만큼이 되다
3: 야이마 낭네 이비 뭐 돌래 좀 아니기 가락 아우 부드러 붙일라
1: 어이 되다
3: 누가 꽉할래 묵다 다 할로 아이 아이 까리 너 이행해 아 고비시다 까칼라
1: 나다 마시디 어후 이런 거다 뭐 말이 되다 아이슈 아이슈 폭세 프로 아이 되다 아이 아이 가리마차 오브랑 그러다
3: 이나우사
1: 좋은 호르무스 영화리
3: 마시디 오네 이나우사
1: 아드다
3: 나의 한 번은 나 코야마 뜨끈 멍암라로 빙나나바 젤호브로
1: 이분기 비에마 토이비 이분기 토이비 미호의 박이 옷 나이마시다 나무슈야 오크레다고 이분기 토이비 난 아이 코에보 와라오가 눕고 토이비야
3: 카리노 이게 미친 맘 슬라기바 쇼로 온마와 슬라기바 카리노 이게 사세 마이탁당 농보금나 강농나는 사리바 이마
1: 나이들
3: 나이들
1: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

0: 아이씨, 아이고, 고비 생신 바자래. 아이고, 가도 말고 되기 리엔도 없이게. 응? 줄이 걸어 짜타봐. 마카 탕구 손덕이 했다 오르게. 파드음 사오르네. 마시 오르바디 게지 어묵디 조인에 따르니. 아드나디 고비리 싱어마게디 센수 파나 야마 사르니. 가나디 삼번기 빨리쇼 여보야바 렌 기버기 렘하우리 뭐 콕싱시나 삼벌놈데 핵들랑 실라게.
1: 까이노 까이노 따우리버 멍시버 이 사야운 아이브 고비 빰비시가 뿐나 뿐나 랑토락 리버시버. 아유 아유 이마 콕시다 빨람바 고비 마나시쇼 로이실락리 이사세 사닝바수 까리마타 파우트리 까리기노 아이기 이사다기 앙아오바 딜마야마마 토락라가 아이보 굽살락리바 까리기노 아이나 와칼라무무 망리바시보 아이기 이난갈시다 아픽바 이사아니 틴갈락두나 아이기 하느기 말라바 학창되기 아나오바 이샤마 토락리바 아이시부 가나노 까람바 마뽁노 마시나 아나오바 이샤니다 바나 상리바 나뿌 마쭈마락다 남리바 아무바 빈디 언덕나 닝티나 바사이다 레야우로고 말라바 학창 아이기 맞담나 아이부까오리 아나오바 마복 아나오바 삭담부도나 이사 아니시나 삭합도 이나 갑라도나 이닝담나 바이크라기고 낭 아이부 와라우가 누고

0: 속보니다. 해미오이바. 가리기노 낭나 아이와리 따르가 눈아이따바 파우리바디. 낭오한다 톡리바 타우도 아두막. 아이고한다 수토키 가리아이바. 노마 아이코이기 강룩 마야암레이바 고비잉악다 타바힌콜 아마다 사나두나 레이라미. 낭기 와리시나 아이기 레이키드라바 이붕싱아도 무슨 닝칭할 마팜도다 강하우다나 야암나 남티바 만남 아마 농셋갈로이나나 홈락키 아도다게 아도다게 나약 아묵 레이라가 만남 아도 이싱갈로이나나 고비 밤비싱도 통나 사이테럭람미기 남티바 이싱아도 인콜도 막박딱 나나 사이테럭기반 아이기 분식이 농아이바 미급싱아두수 후세일라바 아두금라바 만남마두나 망한비크리 아이코이 뿜나막 마이카이 강드세나키 람비다 시두나 따람바 마야암시나 콩파우바 타펌레이키 아이쇼 라이바 티라바 누밋다두다 이봉싱아두나 레이톤 마르크다 로또나 탐비롱 기반이 난기디 이몽마농 각다니 시리바도 아드부 가이나버기 세나 하이바시디 이몽 푸룩 쩍마나이 쏘미 쏘미 낭나 하리바도 아드부 아이디 농시크라바 이 푸룩 마야옹기 타와야옹드라바 학상싱아두기 마탁 가르가르가 와잉나바기다 막젤라 기반에 아도 저크람을 안도다 낭남아 타우가람나 잉하우리바 낭기 부럽다 아무 가람나 띤바 팡리베노 마탑도다 숨셀락바도나 아이나 와리하이도나 보타하게 떠오바 마탐다 이상상바 야암나 난바 마팜 아마 탱나루리 마팜도다 아잉아 학 빨링에다 아이나 레이리바 마팜두기 마낙다 아이 코이군바 강룹 아마 따실라가 와타나두나 레이라미 아두기 마 가타락 바타디 깜덕을 아이 코이세 마팜도다 뿐나 쿤다알라이 따라시 가리군바 삿바 따라바수 뿐나 뿐나 강룹 나아이나 셋라시 하이나 렙나레도 가리기노 아이코이부 미오이바 싱시나 뿐나 뿐나 핫가다바기 란다락 리바시보 앙암바기 옷바나 이바보 아손바나 까람나 람탱나바 암가니 좀해 아이코이나 마코이기 마신 작사이 하이두나 따우리바 외람바 수야이다 아도 낭디 고비딘다기 올락바 쿠락 하이바두네 낭디 그럼 하이나 강이바 아이기 이탁 통바 쿠락싱나 하이 아이네 쿠락 올락바기 마폭 아세 마뿡파나 수오하오에 마코이나 아이네 쿠락 올락바기 타옹싱 아도 하우바다기 로이바 파우바 아잉원다 수리비키
1: 아이세 쿠락 하이바두 오이레
0: 마네 낭 구락 아모옴네 낭기 인칼락바기 톳 나오라바 파자라바 삭다 마두부 우바다 하우직디 낭가 삭마렉마나바 구락 라바 까야마나 마코이기 미따팜 오이라가니예
1: 아이부 파자바라네 야안 파자이
0: 낭기 빠랍다우바 학사 둠벅다우나 따락바 사바 타노우 타노우바 나사아니 나사아니다 파라바 앙오바 마수나 파이나 셀리바 마페 아두다기 나부 마수기 피반다 남리바 아무바 빈디시
1: 아돔나 능시다 나빵 하이 하이비리
0: 능시바기 하이진바 나띠에 난기 깔락바 미호바 야우드리바 이싱곰나 시행라바 와칼두부네 아이나 하리바세
1: 동기와 다시디 아이디

0: 근데 애는 너무 환인드나 보래 이씨 빠져들어.
1: 아, 상트 창날 로우라바 이마이시다. 타로마나 생시나 상바 타금 따오드네 레이리바시.
0: 레이나, 아시다 무기에 문에. 로우라바 이싱싱 생만 웅다 레이리바 마클 마클 그 약이 타와 이싱세.
1: 오, 사랑 밤비니네. 밤비 생시나 라이제 웅다 마닝 땀나 사택 그 약을 로이나나. 택나 코이네 사나리버스 언덕나 뽑닝 후그레다.
0: 이행로 이행로보다 아워플레이트나 바자바니 닝담보기 아생바삭담 하이보도 마호살라렘 비는 셈비바 마나더바 타와이까 아나 뿐는 레미네버시 우라가 모두 강봉한바네.
1: 아도 카라딩알리바 말리고 타루어 맞다파 획살바 우디바.
0: 예, 넌 뭐나딘 향오비 아무나 그나 나올이보 막히 아살바트로도 우버펑거도이니.
1: 에, 아저디까마이나.
0: 누미끼 망할다디냐? 다루어세, 살펑감디.
1: 아 생박이라. 아저디 마디가람바 맞담다 살이바.
0: 다루어디 아무나 그리 맞담다 살이. 아저다기 답나 답나 봄실라기. 모두기 봄실라빠도 모두기 마땅도니 아이나 능원다기 한님만이.
1: 아씨.
0: 우버펑도 우만래던 것이디.
1: 파리세. 봄신바 우하우드라바수
0: 온톡보니달라이 나아낭세 바자바 우닝바기 랑떡나 보가이드부 가림도 파우드브로 능원다.
1: 아더기나 떼다 농틀 아숙얌나 사항리바시디 누미쪼빠마 아둠 바기 아코이바세 이행도나 라이라가 로이리다나.
0: 비마 아이나네 능원다 바로 봄실람다기 마남도 아두 엄땅남한 게에드나 떠오보니.
1: 아둥기 와치 따바다기 용가 마타하닝바 폭락트레보 아치다 타로 사빵아이라가 레이라치르클레이코
0: 낭나 꼭 돌아가 야바드부 누이세가 묵직타드나 와이살레이드부 그대 보이노바
1: 야다 떠오리니 이세기 비밤도 낭추 우리바나 들어.
0: 강해 아도 낭기 다 모이는 것들이 짠잉만은 뽀로뽀로 핵사빠
1: 이스
0: 아이나 잘라마디 낭 낚시 소라글래 호동그리나.
1: 아도 나부나 동일에 이시니 아이코 봄친 반응 하우다바 타루 엄마다 라이트바 자로 아숙얌바 밤비 마락시다보
0: 여름이 타저디다 누미세 파는 왕을 가까이 클라바니
1: 엄마다디 잉비루 소바 아숙얌바 마락시다 엄마디 여름바 수야해바
0: 호이 잉우르기 닝아이 사우비 세 낭냐 봄시다나 하탈레라모 아이 잉우기 크고 레이나 난 손남도 빠로 손남도 빠이로 오버는
1: 나 엘라
0: 예모도
1: 가다이노
0: 아무디 사람이
1: 하이마 생복이로
0: 생복이네 호지부 아이나 뭐 낭모도 파기 또 키더라
1: 온통 나 파자 크레다 타로 신세
0: 파자버네 마땀 나이나 사트버레니 라오 시대기 타로세 시대 동어시 라오
1: 호이 시대 동어시 아주 파자 크라발라이에시나 가리기 맞담 나이나 사디바
0: 마후 살아야 미기 쿠시엠니 마기 마기 맛보니 라이버기 농담 하이버두니
1: 아이 코이기 이쁜 시세 앙악바니고 디엔 크라바 맞담 시다 마폭 아니 폭두나 마나다바 뿐시 콩셋 아니나 부두나 짜리바니
0: 레이나
1: 다이
0: 난기 홍보 뿐시도다 아이기 와리나 가다이다
1: 낭로 낭나 아홍보 싱 아시부 삼질리바 땅각니
0: 모두나 로이라브로 아시바
1: 낭디 아이기 로이나 아이드라바 와리니 능시드로 타로 싱세 아이코이금나 꼬이빠이 빠이도나 짓바숭암자디 마기 하이바부 마콕다 시엘리바 이싱시다 땅자두나 힝리
0: 마니 이루어놓은기 와리 타로 오마리 따나 강이 하이바도니
1: 아두가 마코이나 마사기 파자바세 강다나 아두막 레이먼 전 크라니코
0: 그라이다 이노다 강리브님은 고이쇼 바자바둑이 말온다 나쁜 복사리브님은 고이쇼
1: 맞다오까람나
0: 살이가 이마땀다 마기 바자바 삭담 코이 틈나라 벌라 히던 아우자바 코이 무가야마나 지루월다 불락리브니
1: 온톡나 바링나이나 세미다 마우사라이렘비 이마기 코돌세
0: 아숨문이 레이나 레이먼 잔가다 벌레이라 파우바 밤새버 코이무기 시롤다 데클럭바 여리버니

원씨에도 갈락바 미하오바 밴드만의 꾸욤 오이는 샘락보라 로이반 아이반마 복시다 그리기노 나 거이기 빈 아이드만마 따오는 따따라 에르파 비리버스

35.5 아카시바니 임파일기 FM 상하이 채널다. 토름 따비름 리브싱보 무카나타람 녹차리 요지 란톡차리 동안동안 범 많이 뿌리마담 쉐싱 아름 구돌들 로코차리 소이범 에켄라기 마예타 부크람범 리다나 석비세이마

마욕 피기마자 film 시대기 통음벅이 건절다 당점과라나 세랭반 엔티케나 세랑비세이 따비레 마탕들로 고짜리 마이짝마이짝 film 시대기 군조이쿠마라마디 데블라 사룽범기 아픈바 건절다 라즈마니 군자마나 세랭바 엔 바하리나 세랑비세이

0: 놈이라도 더 도가 너무 마음이 미행이 마음먹다다. 이상이 타와이더니까 미워하이더니까 알아탄나 아이자라 보고 민웅치 아우더니 마음이 미행이 있어도 마음이 미행이 타눈나게 문드는까 앞드나 똥빛기만에 민웅치 강남을 싱하더니까 앞드나 아프다 민웅치 볼트라마 미아프고 얼음을 안담네 미아프고 얼음을 안담네 마이고파 이마 와대 이마 깜빡은 속타되네 이마 이구마 이게 이사 예쁘지 마키만 따라마쇼 남남마시나 이사 마차오 이마까야 예쁘지니 깔라우세 마차오 이마까야 예쁘지니 깔라우세
1: 이네 또삐렇게 동이네
0: 이네 이 토이바 이네 이네 가오만 감되네 이구마 너콜 너코 이마루 꽃반도 미암 띵바 밤잡으네 타이다 준다라니 반기 타우도 없다 이사라네 머리 보맵도 타박다 뒤에도나 삭히거네 이마 이오빨 이마 이쁘고 산띵의 고장치 형실하오네 이마 이놈씨바 아이 사고 빨모 아이 사고 빨모 마마에게 마음먹다 사이 타와야되니까 미야모 하여 파우따비더라 미노스 강도나 깝도나 하도피라비 마마에 마마먹다 마사부 한방암라 마마리야마치다 아이 아이 마마오이네 이닝들에 아이 마마오이네 이닝들에
2: 미로지카나마사라아이마자루라나코타코라에와빠이드라나코이나뿌나마뿌나마야브라나코이나타우드나쯤무니할바따라바디나코이부까양코이나차우드베이솔마르코이부악비가니와야뿌나마마펌마스살렌조니
3: 미암는 잡히리면 잔디기 고쳐라도 아무 한눈을 잡히라 남비는 소원도 잘해창비라까노 매약이 고쳐서 남비 탈리카노
1: 왜 아프나 마네가 나비가노 아이코 이긴 가시기 산디기 공사하시다 가라 아무기 삭디야 맞아서 팅무야로 남남지게 가라 아무기 삭디야 맞아서 팅무야 이말 예쁜 음악 니가 나보다 우위로 잔디 박나 보나보다 이거 이따와 이따 아무도 지금 나보다 뻥고 죽네
2: 아이고
1: 이거 뭐가 안 돌아 남남 먹는 사람들 때문에 아이고 사이 아이고 이거 뭐가 안 돌아

새로운농장이비에먹은은금만망적등악는기보와알레이브린이붕어이새이석바다강디바시콩버더니강디강너기보와머디레이풍투이거바

0: 하울로 이라 가이는 파트는 칸도가 어떤 파트는 시트병이 더 보시죠 좀 떠오르는
1: 진정까지 보면 안돼 칸도가
0: 돌리는
1: 어디 마루 함부로
0: 돌리는 아주 어떤 마주 보면 망아봐 무슬라봐 아주 이디 꼭파이 싱지 까레 아주 마 하울로 강함네 아주 그 누군 여한들이네 아다가 떠오르는
1: 아주 그 오자 마루 무랑 싱싱 사 시트병이 로이로 마퉁시다 칸도가 로이래 시기 마루시 타바야르가 니네 잡자는 칸도가 마퉁시다 레파크리 하우스에 마시 마루 무랑 쿠디 마 타바 아데기 빰비 마 타르가 수 레파크리 하우스 심 사바세 콰이디 마루이바 마네 마시소 아두나 레바크리 하우스 심 사바기 강론 하이바타레 마시다 수쿠기 바이푸싱나 시즈나 람바 마코이기 오이바 동안 바 강론 싱 레랑가 니네 칸제 마시소 자나 카라당 수가이네 탐사
0: 강론 싱시디 얌얌 그럽자니 아코이나 로이나 강저 후보 따저 후보 먹디 나트레 아두부 하비름이바 담비름이바 마얌두기 마농다 얌나 코이기 빠리 센테 뭐가 히 빠링 아마 각나 뿌나무 북 봉독방 남이 하이나 간자바 빠링 아마땅 반자라바다 파이동 왕나 싱칼로 아두가 주리데 싱뚱한 간 와이바 와세 시 시대다 로이나 여울이네 파이동 왕나 싱칼로 하이디 삼포 코이부 월수 아디기 요방 도보부 월수 오지기 트랙터 마얌나 산나코이 마뚱이나 마탐도다 캬통나들추 마두 코이르가 레이 하이디 레싱 레이나 코이 하이디네 아두가 주리 왕나 칸도 하르디 수리수 왕 칸나보 하나 간다 페도 뭔가 페도 뭔가 아니 신나나 한데 야로 이더립니 나피 페도 보어로 마카 해고보 어로 밤다바다 둥몸 당바시 소나간기 간노도다 나로 이더립니 아 거기 레콤 레낭 나타가 오픈지 때로 이더리네 봐 둥몸도 레바 페도 움두기 또 지금 뭐 먹는다 떠오르버디 나시 모록 타바 간다 립근 강이버시 콜레트로트 겸 캡시키나 토얼립시 모이디 워터 스태그넨 오이르 간다 싱가 카라 헥레르 간다 시 얌나간 뭐 보람니 동왕나 싱카파 아두가 모록시 암몸땅 타바 모펌다 아두가 뭐시 다본 되고 아두가 지금 말이라미 아두기 로펌다 후지기 로팍다 떠오르시 능능나부 훈바이바 마 양간자네 아스노민이시다 로효그드라비디 하비기 모공시다 호비호비 떠오르시 마 떠오이 아두 마망에게 할람싱나 하비부다디 로펌다디 싱나 와자니 아두나 싱나 야나부 호노 폭폭 방근이 하이나이 하이베디 코나 코에르가 로우시 시에프 얌야웨바 아니 싱지 다절라 간데 싱지 차이 아마 뚱가 나간나만 뚱가바 아도에디 만 나피 하나나 보헌으로 그 간데 싱기 마카들 리베 싱들이 시러로 마타기도 시러네 아데기 아무 히닥지 까보 까노토보다 아 싱을 레이히바 칸도키바 마 펌칭도디 뭐 거기 capillary force na phau ma tak ma khong du ising du wa khlam do ni ka pi be hi dak na ma won ta ra kan da sing han la ra ma ni na chen ta gi do ni phau du de na phau ro do ni phau ma khong du da to smai na si gu ma ma yam si ma tam de de di sing na wa za ni sing du na loi na ma ye ngo a du ga lowri du yu bra yu da bra ye ngo lowri yu de na ba chen ba ta ra a de gi sing gi yam thu na kang gan ma ma pham hai bam chul lai di ni na a du nang gi si sing gi khang de sing khang da ba di ka ri do wa tai smaina ising phaba nga ba polam singa du hau kata ni sadi chan nungi si marang kaina smaina hapo du toro kaibu si taina toro ga tori ni wei lebel tori ni adigamu ising sing si na akan leipak si na amasung ising du na suegi status kangal li ni ba akwegi ising chumtaba chumtataba gi gase aduga amuk su uzi nga si pauda paugi paukung mubi lai na tari ba se ising niyom chumna thamda bai ni ba adigamu ising si na leiri nga matam si da koidu aga lingdi nga nataka pampian taugdi nga da su singsigi mathaksida tauriba amubasingdu aidi esclorasia sing taurisya akwegi pokokmubi gi stem road gi shed black gi tauri miyamduna imasi adugda tarani ebsi isingna waza amuina tai imni matamsida akwena long time na madu kondu horobadi madu gilayna desu nga toka dorimni ko tosmaina tendangna adun thambayai adu alam singsina diyo thongna fazana zatebi ambazani
1: adugo cha khoina khu ising pi ba gi matta ma de ithai lo khong hai bata ma si si hal man sin kang lo ji am nga na tou ram mi ha ba gi ma si ge khoina wari da su ina ta je da ne ithai lo khong si phajana sem bi ra ga di ha gu da ri ba pam bi sing si am na ma tik ma pa chan hai ta re ko ma si am chau da na mai marung chum na pan ba si mai marung yam chum na pan ba si oi ga do ri ba ne pam bi si gi ising pi ba si am ma thau ta ba ni na da ne ithai lo khong si ma si sem sa ma tam da khoi ipai pu sing na tam si yo ba scientific knowledge se
0: si ga yam chana na tawram basi na kari kari lebe ge akhoi ge ising thajan na bagi iram sem ba khol pasi deida amot akai tok chal laga akhoi ge mot pa mot pa hi si mosal laga ne ba sengdu aga nan ge dobna te ba sengdu na ba ne sum mosal le di adu kasu oi oi ko adu na mamang ge akhoi iram ne na ya han cham thamam ba mafam si ge da akhoi amang so yam bo tok chan nan di lukak chagum haijan nan di am da si deida ma da am da jan ba ya de haina thor ga adu sum phun phun re na aduna adike mo akoi na hoji kuji ki na ha sing na ma pa anda ko

0: จัดประจัดทุก จัดสินตัวกันเด้อมาเกี่ยมาปานบ้านพ้นเองก็ไปเกี่ยดาวรบกันเด้อสิ่งที่ควงเช่นล้านทุกอ่ะสมนึกตกสิสิพัตเตียสิมามังเงี้ยดีตะหุยดีนักเกี่ยหล่ะมีเนี่ยไอ้ที่สิ่งที่ผุนเด้อหน้าบ่อะทุกอย่างอาศัยชนะมุกเอาคือสิ่งตัวอินทรีย์เราดีชนะตุเรียนคงเตียงบ่ายังคงเตียงบ่ายสิแก่สันนั่นเลยไล่ไล่ฝุ่นบ่อินทรีย์สันนั่นเลยบ่มาดมสินนี่เอาคือสิ่งที่คุณยิ่งฟลัดชินตัวดีสิอะทุกอย่างมามังเงี้ยมาทำได้เทียนนั่นจะรักก็ได้สกิส 세무망에다 나이나 제만민 아드나 태이기 싱지 태이나 보기 세무망에다 담자기 봐 파동왕진칼로 줄이 이다 뚱한가 누가 해리도 아두수 뉴엄 좀나 세무나 보기 아드기 싱지 아, 좀 등등 레이디 밤비는 방가다 뭐 소홀 혼가다 뭐 방어야 할까지 아주 뭐 아이디어도 레이런가다 하는 뭐 강글래요 아주 안 파잖아 가다 위험 보잖아
1: 아두가 밤비 싱지 거의 다리 파진 하우로 마퉁스다 마히팔람 다이워로 바 아두가 마히팔람 밤마탐도 외르슈 거의 레이나틀나 하이버세 마세 두막타이 거의 밤비 아얌바세 둠타이 아두마탐도다수 거의 하우제우제 시즈나리 바 똥안똥안 바 텔랄히다 나피히다 우치 나차가나 똥안똥안 바 거의 로덴시 하이브다리 마시 하나는 비닥시 레넘만 나티바 아두고 이파이 푸싱도나 마탐마탐 두기오이나 타르파 레이나 틀나미암 싱싱아 톡나 부스둠 호나비르미반 아드나마 코이나 토람바 코이기 이파이 푸싱나 시드람바 마 강론싱 하이브다리 레이나 틀나 나옥토나 부세 마시나 카리카리
0: 아해 마사기 마망이다 코이기 로덴싱기 아이도 쿠시 이곰바 카리 곰바 라부르타 레이타나 바이세 라우리시 파나 타나 아무숨 잠나 깜빼고이나 시엠바 아이디 나카나카네기 톤절라 마탁당 마이 양연도 되게 목 톤전 기 모공 시우지기 동나드레과 미야니 섰다 타이베야나라미니 라우리도 섰다 개종에 된 인가이벤나티 아주고 모두더디 아리가 목쇼 어머트 가가 암틀레자미나 우시레다베기 아자도는 네스레리 좀 컨트롤하고 아디게 뭐 띵강시 레이버 우지액싱샤 띵강샤 아브나 야만네 아 거기 말렘시데 레이버 우지액싱샤 아두가 우지액싱시기 아마기 자드 양케니 반다 스윈 마판디 띵자야리네 카르나 머루마랑 사이 카르나 아 사우시 아데데 파비와니 아루가 띵자와 뭐 싱신의 과이데 야메 아두나 포우치 링글 링크바 나타가 밤편부터 오르버디 아디 포우시 타바이 다레네 삼나과 아두고 더러디 싱케이롬 탕바 마이케이기 마기 로펌디기 파이두옴 파이동기 꼴로 쿠딩 먹시다 아 마기 와시 회 띠엔 권보동나 띠엔 꼴라가 아두가 융실라 탐미니 아두에 디 우시엑싱나 라가 뚜엉나 바이나 아두가 우시엑싱나 마기 필론도 어선마 간다 마티 누사론도 마이 원선비 상지 카르 네미 누사론도 만능간 어토쿠나 와게드나 아두가 띠엔싱도 파르가 비저토이네 아두나 띠나야마 싱지 로이나 파르가 비저토이 아두기 못탁다 아무 하이엥시 포우시나 목발 아버디 머루마랑생도 사바 무시 뭐암 라카네나 사이 용기부도 아두 목 로토임네 포반 버르파 간지다 뭐지 간노 동데나 뭐 아디 뭐 해장 앞이론데 하리가 섬도 웃자신 뭐가 수무 야위과 아 그게 와이 에브시 아트워바 안노바 밤비기 마요원 싱도다 나빠가 마히 수빠가 사도림네 아두 마두 웃나 사이셀레니 웃 아이나 코이나 사이나 마왕이다 사이베다 나간남데 이 맙지엠데 웃 로컬하게 해다 사이베나티 마이데 코이 타이니기 선네비다 아, 거기, 자쿰, 풍가, 와이로시, 아유, 쿠링이 와이데이네. 아유, 쿠링이 와이데이, 간다, 마데다, 레람바, 우뚜, 나간다, 록소가 타는바, 나랑농당기, 아깡바, 우뚜네바, 아이디, 납납, 라우로이도, 우뚜. 아두기도 마이탄 아무송마기 신택신앙도 럭토크라가 닉투어가 마두이도 남마타기 마두원 갑도다 등사이버니 아두 사이버 마땀다디 마니 우치디 하이그로스코픽와이 아두 나가사기 와히싱하이디 에피싱체 마시리다 납바간다 마원다 하는 납바가 마히시 마원다 숙토르카도이니 엑조스모시스톨도이니 마땀다로 와히도 시리니 하리 아두오빠문나 마시기 가나부시나무까 마인다오게다 우치 엔티 트랜스피덴 오에바 우치나 자이라 간시다 그 신과라 아버디 신문시 자이라가 밤비시나 트랜스피레이션도 와이나만인 다도 보기 장시야 마 카라 한다라가도 있네봐 아도 후지기 마탐다 부디 실리콘나가 마훗 신자라 있네봐 아도 마탐다 다디 나 떠오르면 아도 시금바 플랜 프로텍션기 타벅 신지조 하잖아 마망해리기 좀 떠오르가 나이
1: 아두가 어차 거기 닝참타이 맞담다 운카타바나 하이리세 마시더기 거기 밤비 하이디 아둠 하우드나레람 바이바타레코 마시 밤비세 닝참타이 잉그르마탐시다 운카타바나 한신이에 가이비 마시데스다 밤비싱 시데나바니 하이다나 거기 인젝션 토랑세 두목 로컷 비람베기 와리슈 둠타제 아둠 마시 마탕다 디오자나 카르마인 똥노 호나 비람미 하이바두수
0: 아 다르마가 레이나 마리레나 베 엑잠플 마티 엄땡 탐자게 간타나 누피싱이나 이루자투어가 tulsi da ising khi aga ali tulsi masum thai harise masum du yam thak pandugi kanaba ate te suleram ni ko aduna atopa mallaina

0: 라주
1: 이마
0: 능부 까리 하이닝벌레이기 하 하우스 시들레이브시 나닝풍도바 야우브로
1: 이마 농마이징어마디슈티레이브 너미싱다 마팜시들락트나 마르볼기 라이프사이즈 모티에세 헤헤 이르마티제비바 루에레가 하일레이 둑탕마이까트나 헤헤 쿠름리 가나마트나 이르마티제한디 이마 모공도 딱 비유 아예 좀 떠오르게 이마는 숨는 핵도 없이 나사는 와이자티다
0: 마시디 아이기 밑나 오버라이니 아두나니
1: 하우스 시들레는 많이 하이비니 비마사 독터 엔진디아 프로페셔 사이언티스 아이에스 오피셔 카야나 셀기 마팅 카야 슈피럭리 아두다 이마 아이네 야암나 캉닝바 한무디 숨음 핵음 드라바
0: 낭부 와리시 강릉이라네.
1: 나 강릉이 아이카나다 실리 톡셔로이. 와리두데디 리뷰.
0: 호이네. 낭디 누피 마사싱뜨기 오이바. 데디케이티드 호스텔 시다. 나우나 락바니나 강암오이. 오자란감기 아샤 하우스 하이리바 보딩 아세. 아이나 오자란감기 마밍 로두나 링카키바니. 마팜 시다. 마부디 레이비. 돌라타라 비누피 마사싱 렘나 라이한두나 마헤마싱 탐할락리 마메이 탕다디 스쿨기 세크레터리 컴 오너두나 오잘란냠나 라이람바 마팜투수 아잉온다 시나라키 오잘란냠기 콰터 라이람바 마팜두 막타다니 무티 시나 하우직 라이리바시수 하우스 시자 라이나바기 담 아이기 타기 돌롭 땅카이 아마 타질리 마야암나수 단도비레이다 라주 낭나 캉닝이 하이라바니나 따로 나시대기 제히 군트라롱기 마망기 와리니
2: 오자락바다기 스쿨시기 महेरोय यम दि स्टाफ सिंग लमचा छाजत याम हेन फगत ले ओजा महेरोय सिंग द चाना ग दब कुतम बि कया नौ नौ दोक पिरे ओजा गि खंग न चाना बा खंग हि कया कौदुना सुती नुमि छिंग द स्कूल सि गि ओजा सिंग बु ओरिएंटेशन ट्रेनिंग हेक हेक पिबि दना सही गि परीक्षा द अफबा महेरोय कया पुथो पंगम लक पसे मसी द माइकई असोंगे गार्जियन कया ना स्कूल से द मसा मसु तमन न ब होचिन नरकले अदुबो ओजा लाइब मयामसी लोइना मिंग चलनबगे खुदों चाबदुदि आइगी स्कूल से द लाइतबनिना वामिन नरेदो
3: मसीदी आइगी तोफम थोलबै थौदांग ने सर

0: 아마나 오자 클래스텐 덤리비 토이비세
1: 토이비
0: 오자 동가나라가 마석모토 여웅나 파자바텐 낫다나 클래스키 마콕 오이두나 토이독 헨독비 아마 오이 마시부 시엠바 야도리브로자
1: 자 마시기는 비마사세 마나다부 따크라바 나트라가 마미따부 우크라바디 수까오 까오더바 슈퍼 컴퓨터 군비니니
0: 원데
2: 오자 오자나 아이 까비 바부
1: 아 장어 상어 토이비 난기 프로그레스 리포트 아이네 야무 꿉네 예행해 세크레터리가 수단어람리바니 삽제 쿠딩막 95%기 마탁다 로이는 방아가 앙카디 야드레네 앙카기 티유센 카라 찰루 하이두 차트라마레
0: 가림타 한고이노 헥타 하이우 사제디 하유네
2: 오자 에코이 바바도 유
1: 응아우드나 탈레레 아두나 티유센 피 피닝아이 레이트레 나트로
2: 이마나 미기 로 쿨랑 꼬마가 방바셀나 이몽부네 바바기 유기 크로스 훈다바 누미따디
1: 누미따디 티니 헥 푸비 시드부 가라야 되기 티유센 피노 하이브 나트로 해영대기 아이기 과타들라오 안카기 티유센 야오로 라오코 맘멜 라오로이
2: 오자

0: 토이비.
1: 오자.
0: 아이디 디 센로라 빠두다 남아나비 마야암두고 로인나 좀 싹그럼 닝무레네.
1: 자트리예. 오자 나수 아이부 프리더라이릭 딱비버니나 아이수 아이기 남자비 마야암자나크라가 오자기 피론주 수두에 아 피슈벌로라가 짝초몽통두에.
0: 토이비. 마헤로이 아마나 마기 오자 아마다 떠오비 야바두드기 헤네티 떡실라카노. 미야암기 미녹 하이범술레.
1: 오자 ngangnaningkhai ngangnazisanu talla kandamarai tukchekhini honesty is the best policy
0: nang haira ga ine hekta yagada banati habni samaj haiba maleri chalo hojik mamse lagle ai gi su khut pali khong pali ai na thokpa dum tokjake
1: ai bu pokpi begum laba oja guru gi seba tokjaba da bu na no kai tokje ra ne gi a oja ai mu chalage
0: chalo ai lampai chatana yum yong no badum chalo ko
1: hoi
0: aduga lairik lairik ti kan no pao
1: pa ge ho ja
2: hey thobi nang ai ko
1: hey
2: ai ko
1: nong thua kai nang ta chalo
2: chom ta chalo
1: chom ta
2: chalo chalo ni
1: kana na le bo ge ai bo
2: lo wi ni
3: ma chen ji mi lu
0: hey kai do re kai do re hey
2: ngo ngai ko re
0: kai nang nu pi ma sa ma da bu nu pa ma sa na khoi ma na du na ta na ba hu na ti
2: na
0: khoi nga na tra ba ni ne ya
2: ho ja 고자기는 타이도 아이기 당도원 지대 종철래
0: 거리 거리 하이바
2: 고자는 내 동배 로리브 누비 마샤도 얌 두네 시노 마루샤 파르 파르
0: 가리노 가리노 한번 넌 하이브 두고
2: 하 줌나 하이브 야드르버니나 파르가 로버타바 한도
1: 한도
2: 고자지 고자지
0: 부르기노 이분호나 코이나 마와 마 뿌르벨레 리비 마오 마 뿌르 마 뿌르 비마 마마트다 파나 보 호너리베 두고 가리노
2: 예
1: 고자
2: 아
1: 어
0: 이나 없어 아무튼 아이비코 아이 이제 코이다 가리시오 하이라 더우부다디 토이비기 코이시 카드 미탐 크라바 이 마툼 마두나 하이잉 타이밍 파로 크라바 카한다디 마빠잉 원다 시네비라 우코
1: 오자
2: 가리
1: 오자 나 하이
2: 가리 하이바
1: 오자 아무기 마찐데기 아두고 뭐하이 똑같지 똑같지
2: 나 코이기 나람셋 칸네 아우징 나 코이야 니 막 마카 와마다 낭부기 마톡다드레 마루샤 마이라 바이비 트럭 기나로 오지 강해라
3: 깨나가 독지
4: 블랙 미러 피스벌 투르타
5: 나도 그러니
4: 마사기 마이르 블랙 미러 도과
5: 야
4: 블랙 미러 피스벌 투르타
5: 나도 그러니
0: 토비 sapkan sak suning khinung aina sade aina sak lo re bani khara cha thok lo sa na sa do hieng ba yatra school managing committee ki secretary na ai gi suspension order thoki bani mitu dagi mahiroi sing gi rang de dum nem kre nang suai sui kai duna quarter si dagi mapan suk thok thok taba pha ma khaya ma rom parak
1: oza na ai bo nayum da kaura ga lairik tak pikhi bodu bo sumai na tong na ba thoi na chin mana tro
0: thoi bi
1: au jik ti o ja gi ning ma tong ba na tro
0: nayum da sar khi ge na tra ga ma pham si da dum lai ge hai bada madu da ai gi athing ba ma ta lai ti tau ba da di lairik ma kha tam tha da bi ya de madu gi khras pum ba ai na loi na pu ga
1: madu gom be na lai ren jo lam dai da ma pi chin tha chan ai hai bodu ne ai ai wo jagi pukchen chap chana khange masi da thokna ba wo jana chel pi ra ga mi ni aga thoi na chili na tra wo jadi mi na ti he matu ba ma tam thi ra ba cha ni cha to ka chi e
0: thoi bi ai ikai bana khanon to adu bu nang na igi pukchel khanglak labo matam da di nang na he na kamlak kani ko ai nangi wasani ne

0: 임마, 임마,
1: 어, 마바수 분할해 비라매.
2: 가리 논해, 낙나 빠옥지에 아마 바이두나 아득 다다 하는 성래 입어도 뭐.
1: 토이비, 영비우 빠옥지에 시다 토이비기 포토. 토이비 IS 오피사로 외래니.
2: 하, 가리 논해.
3: 아이 씨야 토이비 봐.
4: 하이마, 오자리 하는 시들 래 비라매. 아이, 나시 아유기 빠옥지에기 빠옥도. 한나나 아니라 엄럭 빠르가 바블로 이라가 이마 품시 용도 질랑니 소이들이 강하니 아이 빌해 와자 아이 거리는 러먼 친구들은 강대 나지 오자는 토이비드 또 위리 비시부 까마인 또 우리자노 하이바
1: Sir 모우나 시빌 사비스키 파리카 타바 야디 하이바라 이때다
4: 아 와자 와자 프린시팔기 과터드네 야노 마이크 예수께 미암 부진나 호람
1: 오
4: 기엣 론부드나 마얌도 솜다 블랍 마콩나 세나 호람네 아도 나티네 어, 자, 토이비디.
1: 토이비디 하우직 델리다 레이리.
4: 하.
1: 프로페셔널리 트레이닝 로이드리 파우 토록 바야로이 하이두나 아이나 아깐 바야탕 삐키바니시.
4: 오. 자라 헨바다기 완타락과 마헤로야두디 호스피탈다 부크라바나트라.
1: 자. 아이기 눅시 자라바 와사마디 마히로이 싱 마야암다 아인 하이저리 마두디 아인의 밤 타독 자라게 하이브시다 마야암나디 야로이 하이두나 와깟 미팜다기 헨두나 자라 헨베 영노럭바다기 마히로이에모 완타락두나 호스피탈라이스 다우크 마야암기 공정시 한독비요 아이 아인의 와나 샘갓 자락바 IS 오피셜 토이비기 마판 자라가 잉 포타 자라기
4: 어자 프린시팔기 가시기 마망시다 마헤이로이 어자 람담시기 군미싱 블럭고이 신두나 시드리바 파보차라 헬라리바 시부 어자구 이행방 엄비리브로
1: 미암 뿜나막나 이붕악비유 마탕라카도리바 와사도 앵원되기 헤나파바 오이신
4: 어자 한낙 타시다기 어자 프린시팔기 돌업 아이하꽃차라게 하나 팡람바두기 사룩 아니 삐르게 아무것도 야비 어자
1: Order Sibu Mirai Jabadi Natchadi Tolop Saruk Tarawa Raglabasu Aigi Pirep Hongjara Roy Lagliba Tangni Paan Ning Thaukaba Numitta Thoibi Aikhoigi Khul Sida Yoraklani Aduga Tang Tarada IS Officer Amo Oina Join Taugadabani
4: Ah Pare Pare Ujana Yabidrabani Na Thoibi Na Thunglagadaba Numittu Da Thoibi Bu Okpo Oina 我家给盖那头了吗

0: 터비. 낭 뭔가 시기 닥시 영로보 허나보다 아이 카라와키 이음데디 아이네 달락바 센싱도 뱅터 불랍둥 실리하이드나 시키에 마 파오고 타키다바니 낭 원데 장키바 셀기에 가운 구딩막 스쿨라 시기 사퀴다르 또옴바다 코피에 마 피크라바니 마두다 아이기 컴플릿 에드레스 요르바니 허직 낭 마틱자두나 셀 톡라가다바니나 센펌 싱어도 야라가 디낭나 카라 싱갓 비락가더라 아이기슈 윰드 누피 양앙 레이라바니나 이사 싱두 셈바다 마땡 크로이나게
1: 나띠 아이 오잘랑감기 누피니 누피에 코에기 망디 누파 싱기 윰니 아이슈 오자나 쩟바마 팜두다 쩟가니 오자나 시바마 팜두다 시가니 마두나 아이기 덜마니
0: 토비 낭 뭐이기 가나노 미암 신을까리 간킨 낭부담 미리 보고서 아마다 사트리에만은 아두고 모와칼 칸바홍어브로 아이는 낭부 농시키바디 아이기 사트리에 모이는 농시키바니 아이기 숫게스트나 가다이들 레이크라
2: 이마 하우직 하우셔시드 세이군 사람 수리 어자랑은거 이마 아가디
1: 라주
2: 이마
1: 마디 눕비 앙앙 레이라바미니 마진막나 마기 이몽 두가이나바 실럭가누 하이라바두다부 에이나 감다우나 낭수 못 아마따 비우다나
2: 이마 이마나 호직 리비키바 와리다 이마시 카샤드 레비기 와리 위네타위 아두가 이마나 카람나 시빌 샤베스키 파리카 타키르바키
1: 오 아이나 와리 리바다 지타키바 카레 야우크라바라
2: 오 이마
1: 아이디네 카샤르 하이바도 이마나 뽁바다기 아무때 야우드리 아이기 이해이 땀바다 가이락다 나바 하이두나 마푼치다 아묵다 미남바 강악드리보고 자두나 아이기다 막다 미암다 가야락 한나 미남바 강키바 오이람메 오자기 아생벌레 팜디 아사암기 호자이다기 오이람메 10 플러스 2기 파르키아 핵 로이락바가 오자나 아이부 델리다 마샤막 쩟두나 틴비라미 마펌두다 밍쩐두나 아이부 라릭 마카탐타한키 오자나 아이부 까나마따가 이빠오 파우나바야로이 하이나 아깐바야탕 떠오르마가 오자디 아둠 토크레 마뚱다 아이기 달까루와이바 센펌 뿜바 오자나 마땀짜나 핵핵 타락두나 아이보 보스 그레쥬엣 로이센한키 아두기 마뚱다 타기 셀 짜우나 짜우나 티두나 시빌 사비스 타나바 고찡 야우한키 아두가 소음나니
2: 이마 처음부터 네 감독으로 물러게 하리시고
1: 라주 아이기 야암라바 센펌싱도 타타기 타방암나바 호나바다 강나짜나바 싱다기 셀뿌나바 호나바다 오자부 오보다 셀뿌게 하이락라니 하이두나 마마나바 싱 타이두나 짠나람래 마음 롬다나 감다우리 뱅따빠이 사퉁실리 텐더마룹 야우리 불랍 방간이 하이두나 마음다수 제일 찍기 아마따 타람드레
2: 마퉁다 이마디 감다우봐
1: 아이보 아이 눈밑 두대기가 시파오바 아숨나 아숨 레럭리바시네
2: 시엘기와 밤드디
1: 오자나 아이기 다먹다 부실람바 센펌싱 아이네 로이네 싱도크레 아두가 아이기 타기 돌롭당 카이 아마맘 오자기 마팜다 헥헥 타기 아두순에 마기 센펌두 핵수 기바드기디 타 기바 센펌싱 치기 아마 달라 호드나 보스 오피스나 이펌다 헥헥 할라키
2: 오호 이 말이 오자기 레폼과 다들이 짜루로파
1: 가람나 가리웨나 아이네 염두다 장우니 아이가 오자가 기마락다 레이나리바 마리세 아이 오직 파워박항들이 마치니 아이기 볼음 볼음 신하네 아이 불레이 따한리바

0: 아이기 마땀 꾸이나 옴 누나 탐락라바 마이기 징도 마카하따나 남친 방암락라두나 마도옴 뽀카이라까드라 하이나 아이 아이 양와기 아두부 왕왕 톡나버기 아야바디 오자나 비비키디 아이학 아숨낼 레이나루나 바뚱다 오자나 앵온다 하우직 파오벌레 샤리버까리기노 윰반두나 짜다 나오다 할라가 하우샤시 치나름나버 호나디버까리기노 흥악히 마담두다 아이나 오자기 마콩꼴라가 오자 오자나 아이 부문나 잉라가 갑라가 하이키바 와이 낭나 아이기 북지엘 캉바 마담다디 낭나 해나 갑라까니고 아이 낭기 와자니네 하이키바 와이 심었다디 까오방암자로 하이난 볼 비나비라무 오자 하이두나 비나 갑자기
1: 이마 이마

동안 머뭇거리며 들기 더럼 거야 란톡도나 따한 자리바 아가스바니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 되기니 하우직 풍포마시다 아묵 부지락리 Good evening, Manipur. 더럼마시기다막다 에코이기 모바일 넘버 9863102016 넘버 아시다 다비닝바 풀미사야마디 마타미세이싱 SMS 나트라가 WhatsApp 메신저기 쿠탕다 간비락나바닝 싱저리 더럼사룩 야비유 apambai sai khanbiyu apambai sai daviyu mayamgi message nigeria

농심이 마하키 파자바부 나이톰 토클리바 타자마가 장담나리 마하키 농시르바 밑부나 박라바 사무드라가 장담나두나 아숙 파자바 아숙 농시바 낭부 가나노 항리바 이세이니 1985 사그르 필름기 이세이니 세이사클리바 키숄 쿠마르

아가스완이 임팔 하우지 크기 스튜디오기 가리다 누미당기 봉 따라마카이 타리 타우람로 신진아바 봉자이 어럭리 하잉 미기 타리 쿤마리 농마이징 누밋 잉아기 마파니 판바 누밋 아시기 아유키 봉 망아 미닛 쿠니 판챗 파마탐다 상하이 채널기 타우람 산독바 하우지가니 마타마두 파우부기디 타비리베 싱다기 카이니아 탕니 제리 비나비르시 제 힌트.